0: end of my story line. Don't knock on my door, 나 얼른 나가봐라. Toxic lover, you know better. 거기 쓴 줄 알고 얼른 나와. You little demon in my story line. Don't knock on my door, I'll see.
1: 싱글 들어봐로 브로디게 클라우 브로디게 클라우 멍아파